어서 오세요. 감성책방의 전명기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계속해 문설근 작가의 장편소설 귀의 여섯 번째 편을 읽어드립니다.

아버지들. 강동서로 돌아오는 오 형사의 마음은 착잡했다. 절조 빠른 사회에서 사람들이 배운 것은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 따위는 버려라는 것이었다. 내가 남을 이해하는 만큼 남은 나를 이용하려고 하고, 내가 진실한 만큼 상대는 그 진심을 역용하여 이익을 챙기고, 내가 이기는 만큼 상대는 지게 되고, 내가 우는 만큼 상대는 웃게 되고, 또 내가 절망하면 상대는 나의 절망으로부터 자아의 위안을 찾고, 사람들은 개개인의 끝과 끝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이익만 챙긴다. 그러한 사회의 모순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경찰이다. 경찰들은 경찰이라는 이름 하나로 사회의 질서와 안녕을 지켜야 하고 또 사회의 정의를 위해 싸워야 한다. 정의를 위해 일하다 보면 경찰의 주위를 맴도는 것은 언제나 살인, 방화, 강도, 강간, 폭행, 사기 등과 같은 흉악한 것들이다. 사악한 무리에 맞서 싸우려면 경찰들은 더욱 령악해져야 하고 더욱 강해져야 한다. 육체의 모험은 기본이고 상대의 작전을 파악하고 상대의 거짓말을 파헤치기 위한 두뇌 싸움도 필요하다. 그런 까닭으로 경찰의 직업병 중 하나가 늘 의심하는 것이다. 무조건 의심부터 하니 사람을 믿는 일이 어렵게 되었고 사람을 믿는 일이 어렵게 되자 온 세상이 거짓말처럼 보였다. 어쩌면 경찰 생활을 하면서 그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일지도 몰랐다. 오 형사는 최규철을 생각했다. 딸을 잃고 초췌해진 얼굴, 깊이 꺼져 들어간 눈, 말라 비틀어진 입술, 사소한 모든 것에 귀 기울이고 범인의 행동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최규철은 분명 좋은 아빠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을 만큼 딸만을 생각하는 그 희생정신은 이 시대의 아빠들의 본보기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좋은 건 좋은 거고 그 와중에도 의심되는 점이 있으니 그건 바로 최규철의 아내 임혜인이었다. 조선족 남자와 한국 여자의 결혼, 오 형사의 선입견인지 몰라도 이 둘의 결합은 의심을 살 만한 구석이 있었다. 최규철의 주장대로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다고 쳐도 그 하나만으로 두 사람의 결합을 이해하기는 애매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들 가정체제의 성립이 이해되지 않았다. 모종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의 중심에는 언제나 이상한 논리들이 존재하곤 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사건의 발생 원인이자 핵심이 된다. 형사 생활 20년 경력 차인 오 형사는 역시 노련한 면이 있다.

0: 따르릉, 따르릉. 오형사가 강동서로 돌아가서 임혜인의 신상부터 파악해야겠다고 다짐했을 때 휴대폰 벨이 울렸다.
1: 여보세요. 오형사, 계속 이렇게 할 건가? 팀의 질서를 깨면서 독단적인 행동을 하는 게 자네 취미 생활인 것 같은데. 계속 그렇게 할 거면 형사증 반납하라고.
0: 휴대폰 저편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것은 유 팀장이었다.
1: 범인을 잡을 중요한 단서가 있어서 잠깐 출타한 것뿐입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범인? 뭔 범인? 최은행지 하는 범인? 그 사건은 아직 입건되지도 않았어. 그런데 누가 자네들어 수사라고 했나? 어린애가 실종됐고 돈을 요구하는 협박 전화까지 왔습니다. 사안이 이토록 확실한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0: 오 형사는 화가 나서 독소와 붙이고 전화를 끊었다. 여간 불쾌한지 씩씩거리면서 담배도 피워물었다. 오 형사는 긴 연기를 토해내면서 지난 날을 생각했다. 예전에 오 형사는 강력반의 경위반장이었다. 강력 범죄를 취급하는 만큼 위험 부담도 많았고 생사를 오가는 육박전을 치르면서 흉악범을 잡았을 때 느끼는 희열감과 성취감, 그것은 사냥에 성공했을 때 누리는 본능 같은 것이었다. 오 형사는 그와 같은 본능을 타고났고 응당해야 하는 일로 함으로써 삶의 보람을 느꼈다. 한 건 한 건 미제 사건을 해결하고 강력범을 잡아들이면서 오 형사의 입지는 높아졌고 진급도 했다. 그렇게 일에 보람을 느끼면서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면서 승승장구하던 오 형사에게 불행이 닥쳤다. 닷새간의 기나긴 잠복으로 유부녀 성폭행범을 잡아들이던 날, 간만에 푹 쉬려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들애가 없어졌다. 아내는 발만 동동 구르면서 어쩔 바를 몰라했고, 오 형사는 사건의 전후 과정을 모르면서 유괴나 납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 직업이 형사인 만큼 최악의 상황은 언제나 대비하고 있었다. 아내는 냉정하게 대처하는 오 형사에게 일말의 기대를 하면서 자취 자종을 말했지만 그 말을 듣기도 전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1: 내 아들은 내가 데리고 있다. 내가 저지른 죄값을 내 아들이 대신 받는다고 생각해라.
0: 놈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오 형사가 저지른 죄를 오 형사 아들이 받는다니. 일평생 사회의 정의와 안녕을 위해 나쁜 놈들을 잡는 일에 골몰해온 오 형사에게 죄가 있다니. 이 무슨 허무맹랑한 말인가 말이다. 사회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인민의 안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온 오 형사지만 그것을 거꾸로 생각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사회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일한다. 그렇다면 사회의 평화와 안녕을 파괴하는 자들에게 오 형사는 적이 된다. 즉, 그들에게는 충분한 죄인이 되는 것이다. 오 형사는 생각했다. 형사 생활 10여 년에 잡아놓은 범죄자들만 해도 수백에 달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과연 누가 오 형사한테 그토록 큰 원한을 가졌을까고 말이다. 무슨 전화예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아내는 물었고, 오 형사는 턱에 손을 괴인 채 깊은 생각에 빠졌다. 누굴까? 내가 누구한테 원한을 가졌을까? 분명 내가 잡아놓은 범인들 중에 한 명일 텐데 그것이 누굴까? 어서 말해봐요.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예요? 설마? 오 형사의 팔을 잡고 울분을 터뜨리는 아내의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초토화된 분위기를 깬 것은 전화벨 소리였다. 아내는 잽싼 속도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1: 목소리가 달콤하군. 당신 아들은 내가 데리고 있어.
0: 누구세요? 우리 아들.
1: 잡소리 말고 당신 남편이나 바꿔.
0: 능글맞게 굴던 놈이 오 형사를 찾았다. 그것을 눈치챈 오 형사가 수화기를 뺏었다.
1: 당신 누구야? 내가 누구야?

0: 인지는 당신이 알아볼 일이고, 어서 당신 아들 찾으러 나와. 범죄자들 찾아다니는 게 당신 전문이잖아. 나를 잡을 때는 그토록 명리하더니, 왜 아들이 잡혔다니 그 잘난 잔머리도 돌지 않나 보지. 네 이놈, 내 손에 걸리면 죽여버릴 거다. 그래, 그래야 오형사답지. 하지만 기고 만장하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다. 앞으로 3일 준다. 3일 내로 나를 찾지 못하면 나는 당신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다. 내 남은 인생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 놈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다.
1: 놈은 선전포고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 오 형사는 수신번호에 전화를 걸었지만 받는 사람이 없었다. 통화 후 오 형사는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날뛰다가 실종 전담반에 가서 통화 내역을 조회했다. 놈이 사용한 공중전화는 강동사에서 멀지 않은 도로가에 있었고 오 형사는 불이 났게 그곳을 향해 달려갔지만 놈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이건 어디까지나 아들의 납치 사건이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오 형사는 감식반을 동원해 공중전화에 묻은 지문을 채취해 지난날 잡아들인 범죄자들 중 근년에 출소한 범죄자들의 지문과 대조시켜 보았다. 오 형사는 밤낮을 새가면서 놈의 지문에만 매달렸고 작업을 거듭하기로 3일째 되던 날 드디어 찾아냈다. 그 지문을 가진 용의자는 바로 3년 전 잡아놓은 특수 강도범이었다. 한철민이란 이름을 가진 범인은 딸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 나오는 부녀자를 습격했다. 그 돈이면 딸을 살릴 수도 있겠는데 그만 오 형사한테 잡혀서 딸이 사망하고야 말았다. 은행 대출은 물론이고 사채까지 써가면서 딸을 구하고자 했던 한철민의 바람은 오 형사 때문에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그 뒤로 딸의 죽음을 전적으로 오 형사 탓이라고 생각한 한철민은 감방 생활 3년 만에 다시 오 형사를 찾은 것이다.
0: 한철민, 네 이놈.
1: 오 형사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한철민을 찾아 나섰다. 우선은 한철민의 최근 신고 주소지로 가보았고 다음으로는 한철민의 옛 주소지로 가보았다. 하지만 한철민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오 형사는 당시의 사건을 생각해봤다. 범인은 한평생 딸만을 위해 산 사람이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딸만을 찾는 범인이라면 딸애가 잠들어 있는 납골 땅에 가지 않았을까. 오 형사는 언뜻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 생각과 더불어 확신이 섰다. 그것은 형사 생활을 하면서 싹튼 직업적 본능과 같은 것이었다. 오 형사는 아들을 생각하면서 불이 나게 납골 땅으로 향했다. 엔진을 있는 힘껏 밟아서 도심에서 벗어난 납골 땅으로 향했을 때 오 형사의 아들은 이미 죽어 있었다. 한철민은 꺼이꺼이 울면서 딸의 유골함을 안고 있었다. 분노에 치달아 부들부들 떠는 오 형사에게 자식을 앞세워 보내는 부모 심정 어떤 것인지 이제야 좀 알겠지 하면서 초연한 자세로 서 있었다. 오 형사는 한철민에게 총을 겨누었고 한철민은 알 수 없는 미소를 짓더니 푹 하고 쓰러졌다. 놀란 오 형사는 한철민을 향해 다가갔지만 이미 자결을 결심하고 청산가리를 섭취한 한철민은 그 현장에서 즉사하고 만다. 아들을 잃은 오 형사는 아내한테도 버림받았다.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노라고 자기 가정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남자를 아들까지 아사가게 만든 남자와 결코 살 수 없다는 것이 아내의 입장이었다. 그 후 오 형사는 호라비가 되어 지금까지 홀로 살아왔다. 오 형사는 그 일을 계기로 계급을 강등시키면서까지 실종 전담반으로 전근했다. 오 형사가 아들을 잃으면서 맹세한 하나, 그것은 바로 요괴 납치범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와 같은 신념을 가진 오 형사는 오늘도 열심히 뛴다. 딸 은혜를 잃고 정신줄을 놓은 최규철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었다. 최규철은 지난 12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저금해왔던 비자금 통장을 꺼냈다. 한 달에 50만 원씩 정기적금으로 저금했는데 이자 과실을 감축한 후에 원리금 합계가 모두 8,377만 6,320원이었다. 이 돈은 은행의 장례용 비자금으로 아껴먹고 아껴쓰면서 아글다글 저금한 돈이었다. 그러나 비 같은 저금을 깨도 아직 1,600만 정도가 부족했다. 교철은 나머지 돈을 구하기 위해 여기저기에 전화를 돌린다.
0: 오, 나야. 내 아이가 유괴됐어. 당장 돈이 급해. 어떻게 좀... 딸애가 없어졌다 해서 난 설마 했는데 어쩜 좋니? 나도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범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1억을 준비하래. 1억이나? 개 같은 자식. 너한테서 뭘 빨아먹을 게 있다고 은혜를 유괴해간다니. 경찰에 신고는 했어?
1: 교철의 조급함에 비해 친구는 말을 돌리고 있었다.
0: 했어. 돈은 어떻게 해서든 꼭 갚을 테니 어떻게 좀. 마음 같아선 나도 돕고 싶은데 내가 가진 돈이 없어서. 그래도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네가 제일 잘 벌잖아. 미안하다야. 딸애가 유괴됐다는데 도와주지 못해서. 나한테는 가진 돈이 없지만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볼게. 그래. 고맙구나.
1: 교철은 전화를 끊었다. 다시 이번 친구한테 전화를 넣었다. 전화를 할 때 잔뜩 기대하고 했지만 이번 친구의 반응도 1번 친구와 같았다. 다시 그나마 알고 있는 3번 친구한테 전화를 넣어봤지만 그 친구는 A의 학원비를 핑계로 거절했다. 1번, 2번, 3번 친구는 가장 친한 친구로서 어렸을 때 중마고우로 친하던 친구들이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하나같이 나 몰라라 한다. 친구의 딸이 유괴되어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판인데 다들 수수방관만 한다. 교철은 왠지 화가 났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결국 교철은 주변 지인들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다. 그렇다고 아직 절망하기에는 이르렀다. 문득 퇴직금이 생각났지만 교철에게 퇴직금은 주어지지 않았다. 하루살이로 주급받고 배달 건수로 벌이가 되는 배달원에게 장기 계약을 맺어줄 사용자는 없었기 때문이다. 교철의 사장이라고 다르지 않았다. 위험도가 높은 직업 특정상 사회복지 차원에서 당연하게 이행되어야 할 보험 납부를 피면하기 위해 시종일관 꼼수를 부리던 사장이다. 일이 터지기 전까지 교철은 별로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명목상의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오니 그것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아온 터였다. 만약 처음부터 로사 관계를 명확히 하고 노동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주장했더라면 지금 같은 상황을 쉬이 대처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었다. 그래도 마지막 동아줄이라도 잡아보고픈 마음에 가게로 향했다. 사장에게 전후 상황을 설명하자 참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어쩔 바를 몰랐다. 사장은 그동안 든 정도 있고 하니 도움 줄 수 있는 건 최대한 돕겠다고 말했다. 이에 교철은 인장이 찍힌 재직 증명서를 부탁했고 사장은 인장을 세무서에 맡겨서 지금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교철이 재차 부탁하자 사장은 며칠 내로 어떻게든 재직 증명서를 건네주겠노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철에게는 며칠씩 기다릴 시간이 없었다. 이제 더 이상 여유가 없게 된 교철은 믿져야 본전이라고 은행으로 향했다. 은행에서 지난 12년 동안의 저금 통장과 은행 거래 내역을 제출하자 오수 신용 등급으로 대출 심사는 쉽게 이루어졌다. 대출 금리는 기준 금리보다 약간 상한선이었지만 최대 2천만 원 대출이라는 행운이 따랐다. 교철은 대출 서류의 사인과 함께 손도장을 찍었다. 지금까지 감성책방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힘을 내세요 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힘이 나거든요. 매일 이 말을 꼭 해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힘을 얻게 될 테니까요.
1: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은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걱정이 사라지거든요. 이 말을 꼭 들려주세요. 그러면 걱정이 줄어들 테니까요.
0: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용기를 잃지 마세요 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용기가 생겨납니다. 이 말을 꼭 속삭이세요. 그러면 용기를 얻게 될 테니까요.
1: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조건 없이 용서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감격합니다. 그러면 용서를 받게 될 테니까요.
0: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은 감사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따사롭고 부근해지거든요. 오늘 이 말을 꼭 또렷하게 해보세요. 그러면 감사를 받게 될 테니까요.
1: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아름다워요 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따사롭고 환해집니다. 이 말을 꼭 소근거리세요. 그러면 아름다워지게 될 테니까요.
0: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사랑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사랑이 깊어집니다. 이 말을 꼭 하세요. 그러면 사랑을 받게 될 테니까요. 네, 오늘도 좋은 글 감동의 글로 행복한 동행의 문을 열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장용우입니다.
1: 최민아입니다.
0: 행복한 동행 오늘 프로 시작합니다.

0: 땀을 가득 흘리고 나면 몸이 따끈따끈해집니다. 이때 샤워를 하면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물론 뜨거운 샤워도 좋지만 한 의학 박사는 찬물 샤워의 건강 효능이 뛰어나다고도 합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찬물 샤워를 하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줄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오늘 건강 상식 코너에서는 찬물 샤워의 놀라운 건강 효과 8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활력이 생깁니다. 찬물 샤워로 급격하게 체온을 낮추면 그 체온을 되돌리기 위해서 심박수가 올라가 혈액순환이 잘 된다고 합니다. 온몸에 피가 골고루 돌아서 아침부터 건강하게 활동을 시작하는 등 효과가 있는데요. 또한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내장도 잘 작동하게 되고 지금보다도 건강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 간편하게 근육통을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 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스포츠를 할 기회도 증가하지만 근육통 때문에 중단할 수밖에 없을 때도 많습니다. 근육통 완화에는 교대로 따뜻하게 하거나 차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얼음을 환부해 대면 혈류가 감소해 붓기와 염증이 억제되고 따뜻하게면 근육이 긴장해 치유를 촉진하는 혈액과 산소가 더 빨리 활동하게 됩니다. 운동 후 온냉수 샤워를 사용하면 얼음팩이나 열패드가 없어도 간편하게 근육통의 완화가 될 것입니다.
0: 그리고 피부와 머리카락이 윤기납니다. 뜨거운 물이 실제로 머리카락이나 피부에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뜨거운 물은 피부를 건조시키고 머리카락의 빠짐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때문에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고 마지막엔 찬물 샤워로 온도를 낮추면 모공도 표피도 다치고 영양 성분도 보호해 줍니다. 결과적으로 피부도 머리카락도 반짝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1: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변화도 활발해집니다. 찬물 샤워 순환기를 자극하면 장기와 동맥에 더 나은 피가 흐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병 원체와 싸울 수 있게 되고 심장의 부진이 완화되는 등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유지하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가 있답니다.
0: 그리고 림프의 흐름을 촉진시켜줍니다. 몸을 보호하는 면역 체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 중 하나인 림프절인데요. 이곳은 림프에 의해서 체내에서 운반되어 온 노폐물 등을 걸러내는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체 등도 여기에 머무를 때 백혈구가 격퇴해 주는 것인데요. 너무 쌓이게 되면 붓기가 생기고 감염이 같이 되어버립니다. 뜨거운 샤워와 찬물로 샤워를 하면서 림프절을 자극하여 정체되어 있는 노폐물과 병원체의 배출을 촉진할 수가 있겠습니다.
1: 신경계 휴식 효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찬물은 뇌에서 노르 아드레날린을 생성하는 부위를 자극하고 신경계가 최적의 상태로 작동하게 해줍니다. 노르 아드레날린은 진정 효과가 있어 뇌내 물질에서 휴식 효과를 가해다 줍니다. 또한 몸의 차가움을 느끼는 냉감 수용체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냉수에서 활성화되면 항우울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 또 폐의 기능이 활발해져서 호흡이 편해진다고 합니다. 찬물로 체온을 낮추면 몸은 열을 내려고 바깥의 공기를 많이 가져오려고 폐의 기능이 활발해지는데요. 정기적으로 찬물 샤워를 해서 폐 전체 활동하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호흡이 깊어져서 더 편하게 호흡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마지막으로 지방연소 효과도 볼수 있습니다. 찬물 샤워는 신진대사를 증가해 점차 지방연소 능력도 올라갑니다. 허리를 가늘게 하고요, 혈당을 조절하는 효과까지도 볼 수가 있답니다. 네, 잠깐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조만천이 부릅니다. 이별의 풍년이 들면.

0: 우리말 우리글 코너입니다. 계속해서 수필 한 편 준비했습니다. 정으로 사는 노인들, 남홍단. 삼꽃거리 원달 소구역은 무자형으로 된 아파트 단지다. 남양쪽 층집의 서쪽과 동쪽 편에 근차량과 구역 주민들이 드나들 수 있는 대문이 있다. 객지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이나 친척들은 동쪽 대문으로 들어오면 서쪽 대문으로 나가고 서쪽 대문으로 들어오면 동쪽 대문으로 나간다. 유동 인구가 많고 뷰에는 집이라곤 없어서 사람 사는 냄새가 팍팍 나는 살맛 나는 동네다. 정원에는 사철 푸른 소나무와 살구나무, 앵두나무, 오얏나무가 있는데 개화기가 되면 서로 다투어 피는 모습이 각원이다. 친구 정숙이가 가꾸는 화단도 또 얼마나 멋진지 내 눈뿌리를 뺀다. 함박꽃, 백합, 목련꽃, 도라지, 더덕, 가을국화와 분꽃까지 너무 아름답다. 이렇듯 아름다운 동네로 내가 이사오게 된 계기는 정원 오얏나무 아래 자리 잡은 아담한 노인 활동짬 때문이다. 친구 정숙이가 살기 좋은 마을이라고 어서오라고 나에게 바람을 불어넣는 바람에 내 귓구멍은 당나귀 귓구멍처럼 커졌다. 하여 나는 재작년 5월 과일나무에 꽃이 한창 필 때 짐을 싸들고 이사를 왔다. 바로 오얏나무 가지가 우거진 그 아래 약 65세부터 80세까지의 노인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이루어진 노인들의 쉼터가 있다. 우리는 좋은 소식이 있으면 서로 공유한다. 하여 기쁨은 배로 커지고 슬픔은 반으로 줄어든다. 나는 또 로넨세계 잡지와 흥룡강 신문을 주문해 로인 활동점에 공급한다. 좋은 문장과 좋은 소식은 특별히 그분들에게 낭독해드리기도 한다. 자선 사업을 하는 우수한 기업가와 개체 업주들이 불우한 이웃을 돕는 훌륭한 사적을 들으면서 로인들은 감탄을 금치 못한다. 별일 다 있어. 세상에는 정말 좋은 사람이 더 많네요. 그래, 참 살기 좋은 인간 세상이요. 야, 지금은 서로 돕고 서로 나누면서 모든 시민이 잘 먹고 잘 사니 얼마나 좋소. 어? 우리 로친들도 이 좋은 세상에 오래오래 살기요. 정원에 넘쳐나는 웃음소리에 덧새들은 날개를 바닥거리며 춤을 춘다. 작년부터 마을 정원에 깜찍하고 똑부러지게 야무진 똑같은 크기의 참새들이 그렇게도 많았다. 그저 무심하게 지나쳤는데 친구 정숙이가 그 비밀을 공개했다. 현재 우리 고향에 기수부지로 많던 참새가 줄어드는 상황에 대비해 최근 정부에서는 러시아에서 하물의 참새들을 입양했단다. 조류를 입양하다니 금시초문이다. 나는 그 조그만 생명이 살 길을 찾아서 낯선 우리 정원에 온 것을 바라보며 고맙기도 하고 측은한 생각도 들었다. 그리고 그 조류들이 무난하게 우리 지방에 뿌리를 내리고 잘 살아가기를 내심으로 빌었다. 여름과 가을까지는 무사했는데 겨울에 접어들면서 연집강 주변과 마을 잔디밭에서 죽은 참새들이 발견되어 나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마을 로인 활동점에서 수시로 듣는 새로운 정보와 발견은 우리 모두에게 유리한 정보다. 이런 정보는 생태 환경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더한 층 높여주고 자연을 사랑하고 애호하도록 이끌어준다. 이 활동점은 주민들이 나가고 들어오다가 잠시 머무는 곳이기도 하고 물건을 잠시 맡기기도 하며 심지어 어린이를 잠시 돌보는 곳이기도 하다. 지난해 여름의 어느 날 이 호동에 사는 예쁜 색시가 출근하던 길에 잠깐 들렀다.
1: 어머님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만든 김밥입니다. 나누어 잡숴보세요. 야, 정말 감사하오. 잘 먹겠어, 야?
0: 그 맛을 나누면서 내 입에서 이런 찬사가 튀어나왔다.
2: 뒤신 며느린지 음식 솜씨 좋고 인물도 곱고 마음씨도 예쁘네. 나는 언제면 저런 이쁜 며느리를 삼을 수 있을까?
0: 내가 하는 말에 친구 정숙이가 여지없이 까발킨다.
3: 에이구,
2: 저는 엉뚱한 소리를 잘하오야? 제가 딸 둘을 키워서 인재로 배양하고 나라에 공헌한 걸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아오. 며느리 소리는 꿈에나 하는 소리지.
0: 삽시간의 로인들 속에서 악연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다음 날은 또 멋쟁이 신사 같은 남성이 들렸다. 할머님들,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 어머니가 외출하는 길에 여기 들르면 이 열쇠를 드리세요.
2: 알겠어. 근심하지 말고 날래 출근하.
0: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빨리 출근하도록 젊은이를 밀어준다. 또 빨래를 넣을 수 있는 빨랫줄과 가을이면 빨간 고추, 푸른 고추, 자수색 가지를 썰어 널어 말릴 수 있는 대리석 바닥재를 깐 공터까지 있다. 아랫집 빨래든 옆집 말린 남새든 바람이 불면 달려갈까 보살피고 비가 오면 젖을세라 걷어서 보관한다. 공터에 쌓이는 청과 인간미가 넘쳐나는 우리 마을은 행복이 넘치는 삶의 도전이다. 한때는 젊음의 패기가 넘쳐나는 우리도 출근하고 나라에 공헌하지 않았던가. 누가 말했던가. 성 쌓고 남은 돌이어서 쓸모가 없다고. 또 누가 말했던가. 퇴직 후엔 제2의 인생의 시작이라고.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살아간다. 손주들을 키우고 젊은이들을 출근시키며 동네에선 걱정 도감으로 일 저 일에 참견하고 주민들의 쉼터를 든든히 지키며 부지런히 뒷바라지를 도맡아 한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다. 오랜 삶의 경험으로 다져진 슬기로움으로 세상을 살피는 또 다른 눈이 되어 마을을 지키고 어린 것들을 보듬는다. 그것만으로도 이 자리는 우리에게 또 이 동네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공간이 된다. 비록 몸은 늙었을지라도 우리가 품은 마음과 정은 여전히 싱그럽고 우리가 살아온 날들은 이 작은 공간을 통해 새로운 빛을 발한다. 늙은이들이 있는 곳에 지혜와 인정이 넘친다. 그리고 그 지혜와 인정이 스며든 이 활동점은 단지 쉼터를 넘어 이 마을의 따뜻한 심장이 되어 오늘도 고요하고 활기차게 뛰고 있다.

네, 바그나 가수가 부른 노래 장고야 울려라 띄워드리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참조, 제작의 리처루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 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합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방송. 12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방송. 8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